0: 신발은 신발이다 그러니까 신발나라
1: 고인나라
0: 강사라 그렇다 신발은 그렇게 신발이다
1: 아스토라
0: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발은 신